0: 결석고 97.5, 99.5 이었어? 결혼하라.
1: 배해 자기 땡아오. 네, 다음에 고려로 하는 뭔가 피키밍아 해께. 네, 야, 또 뭐요? 기약고야 노. 잉아와에 에피키야나 꽤 가파에. 아나 마히앙아 마이. 잉아와에 해께야나 해와테라 캬라후이 꽤. 캬 피피 오랑아 안노 꽤.